징그러웠으니깐 아무튼 비돌이는 벌칙은 몽골 동이깐 홍해 대제동이항 섭슴드비 더리놈 마른 호르테 듬니행 조선드 미 어신놈